0: 등호 작나긋다 낭자 아로 미졸리니 크롱랑니 삼바오 로나긋다 낭자 마이나 야낙마등 소마요 나 지렁어 로겐츠모데 미졸리데 지오 낭착겐 아로 낭코바 만찹나바 동화 스틸 온나니 야바 와치카리오난층 자그롱롱아 야살 소마이랑오 등탕등탕 비아프랑오 스틸로넨바 방아녹잠랑 비아니랑코 늑나긋다 만겐 우니금만 안층 스틸로나니 소마이나바 삼삭나긋다는겐 완 스틸 오넹온 녹탕잠탕으로 나긋다는겐 마이나 마이닥급바 스틸 각박엔 우후 안층 아간소나긋담자 달라마 존나마 야살 소마이랑오나 맨 달달급바 스틸랑 가카니랑코 안층 늑나긋다만나 마나드펫 녹탕잠탕으로 나긋다는겐 마이나 스틸 가카니치바 녹잠랑 오나킹나 풍원이랑 관측 늑나가다만겐 아다리르와니 야바 앞산 와치카리오난층 아다리르와니 그반층 자그롱아니랑 옹바트롱아 안티그니랑 나무카와이동겐치모데 안층 등탕등 아랑 비그루와니 관측 늑나가다만겐 야낙무등 소마랑오 마무살로바 아브리랑치 리앙나가다낭저바 비바나 마코니카오드고 비압치 마무살로바리 앙나가다낭자 아로 녹니 코삭랑오 낙바 아랑 비바이하니 코니켄치모데 녹니 보스트랑코 숨삭소하니코 낙나가다낭겐 마이나 우아다리 루방오데와 녹코 낭아마낭저와 와 낙바랑코 반층 니샴소나가다낭겐 지랑코 낭아다와 아가나하침 야랑은 안층니 장기나 반층니 말마타나 켄그니급바 등당만차 벌시니 카리니 소마이랑오 만데니 장기나 반발마타나 Kengani gappa asel rang wa aru ya nda gappa sal somai ko anchang pangbata changon wa chini somai rango chagong batta pangnan simsa kani ko dakna gatta nangen aru thari shamso ani rang ko dakna gatta nangen ya aganani rang ko yanon matrota plakon mathela
1: ya aganani rang maksa dalna dun sugman prangnam tura program ni somai rang ba yanon butna ha knal prang apsan somayo apsan program grong thai ko jana khang khang paknan Salam.

0: 나지망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고 그나스와하 다음 그분 프로그램 그냥 남은 스카겐. 자트로스트랑니 보이드망아니 소마요 지간 나지망나 아드메사 아가미 엠마락 지안 마르스 유니언 스쿨 암파티우 포랭아 유니버터 필름 알마락니 세그바 하이모 자담미랑 야 보이드호망아니고 그나 땅이나.
1: 앙이 빔과드메 사가미 에마락무가 앙아 마드 슈니언 스쿨 암파티우 클래스 리오 보레잉아 딸 앙아 레브렌 웨트필 알마락니 세그바 포이투 하이모 자담비랑코 문나싱아 하이모 자담비랑 하이모 자담비랑 만촉 긴급바랑 그딸 차송 만지랑 레무 강급바랑 자쿠 가보 앞산 앞산 부트나비 이상치 바그참랑 자만자만 이산돈님 강치 겐국나비 니플라티 바탕금은 사랑치 가동아이부 주속나 블락급바 작동치 데미사부 기습장이 주시 앵급바랑코 운부작루 등파나 을그리 앵급바랑코 만족했다 라송코 안층들급바랑치 노톤가부 남바따나 디디엔바 난감치 만자와콘 은네바 방나바다 전치 아라디니급바요지 사손간호급분치 사단비니 만초가 은든 옹아이 자치나 비바발가우나시 르무띠 와람자치나 스물그바 비발코니 투왓보 발가웨 비바발마나하우 비티 낭보차토위 플락친 부틀랑엔 치오디낭 비티 르뿡쿠겐 비문코 방나졸 르께 메텔라
0: 난심망 유소마요. 아드메사 안가메 엠마락 지안마르스 유니언 스쿨 암파티 포랭아 우니에테필 알마락 니 세그바 하이모 차담베랑 야 포인트 호망 아니 호크 나가하 조도 전에 심한 자송단 안치기 트랑 호박 나땅이야 원 크레나솜 알마락 니 응급바 기트랑 라송 리아치 마이 망아침 아론 아그리아하온 예 기트랑 코네 심한 그 나가만 겐

희망이 숨어요. 그래서 말을 그 바사 송단에 찍기 트랑코 그나하 나오 득스 나만은 스쿠바 지오 딜리닝 와다 스카가 바 힌디 코브랑 아로 졸졸 인 스쿠브랑 코바 스쿠바 지미니 뽕 아우 딜리 스테이징 와다 타니오 그나나만겐

0: 아유, 염이스티랑네 도나 그래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네 낙나네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자프레디멍 자마노 나 사족오데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사가닝해봐.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 띵아.
3: 케와이씨 업데이트 카나 네 왓탓케파 위나만 기자 팔링랑코 쿨리니아리아라 차우가 파랑나 도가 웨 온나니 기타와
4: 싱보 야 왓탓케 팔링가라 날조코 파 와마 아로 야코 왓탓케 파나니 뱅노니 와마
3: 케와이씨 업데이트 카나 토레 링 왓탓케 파랑나 심삭보 토레 아간 스켈게파 카타랑코 베베라나베 RBI 아가나 마시라보 아루 무크락보.